0: Radio Rinconada, la radio en color.
1: Radio Rinconada, 104.7.
2: 창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.